0: 소속 기념하자. 에이, 뭐 사람 인스타그램 봐마 주다 두자나 볼로 아니?
1: 와자.
0: 하여튼 그나마 시커먼 눈썹 그만 안 했. 자오.
1: 자오.
0: 주다는 두자나.
1: 우와.